아오 마르케 칭청 증 탕테 탕테 르사몽 가나나니 히네이 완솔라이 동파노 야파워 엄숙 저라 그리캬 파디 증 부숙 저라 카나이만 부쿡 수스미타 데버마 바케 레삽 자그 르사몽노 증 대샤 카나라이 나라이노